0: 喊啊？
1: 唔系，我听见你咁讲，我欢喜到流泪啫嘛。
0: 哦，你欢喜啊？咁你欢喜就要笑下至啱啊！你笑翻下啦。
1: 好，你叫我笑，唔系笑啦。
0: 系啦，你笑得真系靓咯。你喎，虽系。